0: 이번이 전투지역으로 돌아간 덩아 장군 대신 온 변장호 장군이고 이분은 장핑상 장군 대신 온 정도한 장군입니다.
1: 장핑상.
2: This is Air Force General Howard Turner, replacing General Craig. This is General Lee Hongjin, representing South Korea.
3: 孙将军又代表韩国参加谈判。

0: 규칙의 어제 제안은 황당무계하여 논의 않겠습니다. 우리 측 군사 분계선 방안은 임진강 동쪽은 38선 이북으로 하고 규칙에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진지 1944km를 포기합니다. 임진강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하고 우리 측에서 점령하고 있는 진지 1800km를 포기합니다. 쌍방이 포기한 지역은 비군사구역으로 합니다. 규칙은 어떻습니까?
1: Gentlemen, the size of the area is not the focus of these negotiations. It is Kaesong itself. Kaesong City is an integral par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Republic of Korea. That is our bottom line. It is not open for negotiation.